0: 빵짱 예리죠.
1: 때로쓸 각오,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죠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르텐 료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, may alcohol ka mo na, Choy?
3: Day, ano mo ang alcohol?
2: Ipaligo ko sa bigo ko.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 na nagatapik sa iya. Babaidor!

0: 빵짱 예비쇼.
1: 내 돈을 가고 살인 사파이제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운 더 가미트 스마라이.
0: 빵짱 예비쇼.
1: 뭐다 무필리언 인포트 로컬 근방은 바가이 사칼로와카.
0: 빵짱 예비쇼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비쇼.
1: 마이 마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조이 mamakalgo choy ang gogo choy.
3: Ah, ano nga klaseng ha gogo?
2: Ang makapanulas ang uhaw ko choy. Kaya uhaw-uhaw naging ko sa pagpalangga niya.
4: Fully loaded. Maramihan. Sold ka sa tugtugan.
5: Let's get it on.
6: Let's get it on.
4: More sa hapon.

0: 빵짱 예리촌.
1: 내가 쓸까도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쓰면은
0: 빵짱 예리촌.
1: 무덤 필요한 인포대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워커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서 가는 빵 맞죠?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뭐이 먹어봐라 그리고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초이 mamakal ko pala si Mo Choice ang bulong na pampalaway.
3: Ano? Bulong na pampalaway?
2: Oo, Choy. Painom ko sa bigo ko, ah. Para hindi na siya pagrusunadahan sa ibang nga babae.
4: More music on my only radio. Now.
5: More sa gabi. Express.